0: 이제 겨우 워크업이야. 그럼 먹거라.
1: 신발딱스
2: 가래 개들하고 신발딱스 개들하고 신발딱스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대 무서워 괜나
3: 야보
2: 그럼서 신발딱스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브레치 마마 어머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마모 겐다 루아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바깥이 와냐마쿠운디 바카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딱스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스
4: 조금해 조세
5: 먹사오시
4: 난게 트랩이라오 난니네 트트
2: Kajanja kava kazi, kachava kana katenga fava shaja tura zewa.
4: Mukaya katenga gay.